미리 정리해서 내 언어로 표현하는 이 일련의 행위들은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이다. 만일 누군가와의 대화가 별 노력도 없이 그냥 너무 편안하고 기분 좋게 여겨진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헌신하고 있거나 오늘을 위해 과거에 그 사람과 내가 쌓아온 노력의 시간들 덕분에 오늘 이 대화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흥겹게 느껴지는 것일 테다. 그냥 주어지는 좋은 대화는 없다. 좋은 대화는 노력의 산물이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포르체에서 펴낸 김종필 신부님의 묵상집 눈물로 씻어낸 가슴에는 새로운 꽃이 피어나리 가운데 스스로의 빛. 세탁된 빨래를 건조기에 넣었습니다. 양손가락 끝으로 머리를 가볍게 툭툭 치면서 잔디정원과 자갈길을 맨발로 거닐었습니다. 오후 산책길에 연못가에서 잠자리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양과 빛깔의 잠자리였습니다. 자색, 연자색, 홍자색의 다양한 꽃을 피우는 한 무더기의 수국이 잡초 사이에서 초롱초롱한 눈빛같이 꽃잎을 빛내면서 한낮의 태양빛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연일 내린 장맛비에 씻긴 앞들의 잔디는 녹색빛으로 반짝이며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밝은 곳이 가장 어두운 곳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나니 그것은 스스로의 빛으로 보지 않고 외부의 조명에 현혹될 때입니다. 예컨대 누구로부터 칭찬이나 찬양, 섬김이나 인정받기를 바라는 기대가 맞아떨어질 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장 어두운 곳이 가장 밝은 곳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나니 그것은 외부의 조명을 전혀 기대할 수도 없어서 스스로의 빛으로 보고자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아니겠는가 합니다. 그대가 만일 그대 자신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온전히 놓아줄 수 있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책순의 윤영선 바오로신봅니다. 예,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대표적인 마니피칸 성모의 노래를 순서대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성모의 노래는 전체 12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솔리스트들과 함께 옥스퍼드 스콜라 칸토룸과 노테른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반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곡을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콘트랄토와 테너가 연주하죠. 여섯 번째 곡이죠. 여섯 번째 곡 제목 내용은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Et Misericordia로 시작하는 곡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곡은 합창곡입니다.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Fecit Potentiam으로 시작하는 라틴어 텍스트. 예, 바흐의 성모의 노래 여섯 번째 곡, 일곱 번째 곡 이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클릭
1: 박스.
2: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라이프.com, 메디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 넬리티어,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3: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 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4: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물을 해보세요. 눈부시게 깨끗한 자연이 살아있는 곳 뉴질랜드. 그 자연의 순수함을 담아낸 천연화장품 넬리티어. 하루에 지친 피부에 부드러운 휴식을, 매일의 아름다움에 자연스러운 빛을 더합니다. 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택, 자연에서 찾은 특별한 스킨케어 넬리티어. 당신의 피부에 뉴질랜드의 순수함을, 지금 넬리티어를 검색해보세요.
1: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폐수술을 받은 뒤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고 교황청 공보실이 밝혔습니다. 공보실은 현지 시각 14일 교황이 수술 후 첫날 밤을 평온하게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의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자신과 가족도 수많은 미국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각지의 주교들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데 감사를 표하고 신자들에게 교황의 쾌유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주교들은 암 투병 중인 환자들과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도 함께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의 고향 시카고에 있는 가톨릭 학교 학생들은 쾌유 기원 카드와 화이트 삭스 담요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황은 병원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가정 사목을 위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 발표 10주년 기념회의가 14일 폐막했습니다. 폐막 미사는 루이스 안토니오 티글레 추기경이 교황을 대신해 주례하고 교황의 강론을 낭독했습니다. 교황은 가정을 하느님 사랑의 표징으로 부르며 가르침을 가정 안에서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취약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정에서 자연사까지 생명을 존중하고 자녀의 교육과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를 새롭게 하고 주일 미사에 함께 참여하는 생활도 권고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와나카에서 열린 모임에서 좌파 진영의 연립정부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아폴튜니티 당과 함께하는 4개 정당 연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중의 질문에 답하면서 시모어는 아폴튜니티 당이 득표율 5% 기준을 넘길 경우 클로이 스워브릭과 테파티 마오리가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이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시모어는 언론이 최선을 다해 주목하게 만들고 있지만 아폴튜니티 당이 반드시 연립정부 구성에 캐스팅 보트를 쥐는 핵심 정당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은 앞서 아폴튜니티 당과의 협력을 배제한 바 있으나 아폴튜니티 당은 여전히 협력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모어는 또한 녹색당과 테파티 마오리가 갱단 지도자들과 만나고 몽그렐 몹이 주도하는 마약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검토한 점도 비판했습니다. 시모어는 노동당, 녹색당, 테파티 마오리로 구성된 정부가 들어선다면 폭력 범죄와 갱단 활동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대표 크리스토퍼 럭스는 몽그렐 몹이 지역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말하며 노동당의 잠재적 연립 파트너들이 갱당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럭스는 어제 오후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몽그렐 몹은 로터리 클럽이나 프로버스 클럽, 라이온스 클럽과 같은 단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메스 암페타민과 마약에 중독되게 만드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나서는 뒤늦게 재활 프로그램을 내세워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가 녹색당과 테파티 마오리를 경찰 및 교정 행정 분야 장관직에서 배제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느냐는 질문에 럭스는 유권자들이 국민당의 정당 투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럭스는 크리스 힙킨스가 이끄는 정부에서 사법이나 치안 문제를 놓고 내각회의가 열린다고 한번 상상해보라며 노동당 대표가 범죄자들의 편에 서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노후보장 제도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당 간 검토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거부한 정당은 뉴질랜드 제1당이 유, 유

합니다. 14일 열린 ASB 대토론회에서 나머지 5개 정당은 노령연금 수급 자격, 키위세이버, 의료서비스, 컬런 펀드를 포괄하는 검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젤 퍼스트당의 쉐인 존슨은 연금 수급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기 위한 실무 그룹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쉐인 존슨은 우리는 고령 시민들을 압박하고 괴롭히려는 어떤 시도에도 절대로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저축 문제에 대해서는 더 폭넓은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 진행자인 잭 테임은 노령연금 지출이 향후 3년 동안 매년 평균 16억 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총선이 치러질 때쯤이면 연간 지출액이 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당의 니콜라 월리스와 노동당의 바보라 에드먼즈는 주말에 노후 보장에 관한 정당 간 합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도 정당 간 검토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은 재집권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매장에서 플러그인 태양광 패널을 일반 상품처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의 에너지 담당 대변인 시미언 브라운은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일이 토스터에 플러그를 꼽는 것만큼 쉬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미언 브라운은 뉴질랜드 국민들은 버닝스, 마이터텐, 이케아 또는 더 웨어하우스에 가서 플러그인 태양광 패널을 구입하고 집으로 가져와 플러그를 꽂은 뒤 직접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은 지난 4월 플러그인 태양광 시스템 도입 계획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브라운은 현재 관련 기관들이 가정과 전력망, 전력선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가 호주와 협력해 공동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은 또한 옥상, 태양광, 배터리, 단열 설비 및 히트펌프 설치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홈 에너지 펀드 도입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들은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옥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색당은 집권할 경우 국민당이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단행한 24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4년간 31억 7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색당 공동대표 마라마 데이비디스는 목요일 국민당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무모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뉴질랜드 국민들이 필수 공공서비스의 붕괴와 지역경제를 황폐화한 일자리 감소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피해가 접객업과 소매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스는 녹색당이 공공서비스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공약을 내건 유일한 정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당은 공공서비스와 해당 분야에서 자신의 기술과 재능, 헌신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대신 추가로 8,700개의 일자리를 더 줄이고 그 자리를 인공지능 AI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색당은 2027-28 회계연도부터 2030-31 회계연도까지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기본 예산 2% 삭감 철회,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공공부문 예산 5% 추가 삭감 계획 취소, 그 다음 해에 시행될 예정인 공공부문 예산 5% 추가 삭감 계획도 취소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스는 강력한 공공서비스가 아우테아루아 뉴질랜드가 앞으로 직면할 경제적 환경적 과제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녹색당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럭비리그 대표팀의 핵심 선수 칼린 폰가가 월드컵 첫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남은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폰가는 시드니에서 열린 호주와의 경기에서 팔 골절이 의심되는 부상을 입어 경기 막판 교체됐습니다. 뉴질랜드는 이 경기에서 호주에 24-2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폰가는 뉴질랜드가 기록한 세 번의 트라이 가운데 두 번을 성공시키며 맹활

0: 활약했습니다. 특히 부상을 당한 뒤에도 약 20분 동안 경기를 이어가는 투혼을 발휘했지만 결국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뉴질랜드 대표팀 주장 제임스 피셔 해리스는 폰가에 대해 정말 강인한 선수라며 대표팀 유니폼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동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는 오는 25일 쿡 제도와 다음 경기를 치릅니다. 첫 경기에서 호주에 패한 뉴질랜드는 준결승에 진출할 경우 사모아 또는 잉글랜드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승전까지 약 4주가 남아있는 가운데 폰가의 부상 회복 여부가 뉴질랜드 대표팀의 향후 경기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으나 오늘 저녁에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4: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3: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이 회복을 돕습니다.
4: ACC 부상 치료도 가능합니다.
3: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4: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
5: The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israellife.com 메디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 넬리티어 전망 좋은 장 JMP 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속촌 내호신보입니다. 누구나 인생길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산을 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는데요. 그때 누군가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함께 걸어준다면 다시 산을 오를 용기와 힘이 생기겠지요. 보호 청소년들은 인생의 산길에서 잠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입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줄 따뜻한 동행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산을 완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최고봉 14자리 완등한 산악인 김민곤 대장과 살레시오 수도회가 보호 청소년들이 다시 설 용기와 인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백두단을 올렸습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이자 한국산악교류협회 이사장이신 김민곤 대장과 함께 보호청소년들과 함께 백두종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구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히말라야 1000m급 14자를 모두 오른 산악인 김민곤 대장이 인생의 산에서 길을 잃고 방하는 보호청소년들과 함께 백두대간을 종주하였다는데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악인 김민곤 대장

0: 동행과 함께 보호청소년들과 함께 했던 도전과 희망의 동행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악인 김미곤입니다.
0: 아주 깔끔하고 간략하게 본인 소개하셨는데, 사실 뭐 이 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14자 완등, 사실 하도 많이 들어서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네. 이제 국내 산악인 중에는 여섯 번째로 네네. 계신 거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그렇게 히말리아 8000m급 14자를 완등한 사람이 50명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왜 가셨습니까?
1: 그냥 산이 좋아서 갔고요. 네. 이렇게 그 산을 가면서 그 현지인들과 원주민들과 만나서 서로 이렇게 뭐 경험하고 서로 뭐 이렇게 체험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꼭 우리 문화가 아닌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들이 좋았습니다.
0: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동네 산 가도 되는데 네. 히말라야 이런 데 막 가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성취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1: 일단 제가 처음에 대학 산악부에서 원인은 암벽이라 빙벽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히말라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야, 내가 이런 걸 그 배웠는데 세계 최고봉을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히말라야를 가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리고 그러면 가신 다음에 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1: 그 순간, 어느 순간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 그 성취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자긍심 그런 게 도취되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한 번에 하셨습니까? 아니, 여러 번 시도하다가 하신 겁니까?
1: 여러 번 시도하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한 몇 번 정도, 뭐 실패란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1: 실은 히말라야 그 8000m 그 등반을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0: 아.
1: 네네. 근데 지금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 장비들도 좋아지고 그 등반을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져서 등장 확률은 높아지는데, 저 같은 경우 그 14자 완등하면서 히말라야를 한 25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0: 아.
1: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뭐 실패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를, 8000m 등반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후원도 받아야 되고.
0: 그럼 혹시 같이 가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이번에 그래도 뭐, 그래도 평균적으로.
1: 보통 한 5-6명 정도 같이.
0: 네, 그러면 약간 네. 밑에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돈이 많이 든다고 하기보다는 그게 이제 개인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후원도 있고, 또 동료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그 안에 서로 간에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게 어떤 뭐, 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성취를 느끼는 거죠. 그 성취는 뭐 대장으로서의 성취도 있긴 하겠지만 대장에는 또 책임감이 좀 있어서 네, 하지만 네. 함께했던 대원들도 좀 성취감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1: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 등반은 저 혼자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일단 제가 아까 뭐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후원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물론 이제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뭐 큰 기업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인들의 그런 기업체에 가서 이렇게 후원을 받고요. 또 아웃도어 업체에서 후원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되고, 이 대원들은 저희들 대원 선발을 함에 있어서 산악부에서 히말라야를 가고 싶은 친구들을 테스트해서 이렇게 선발을 해서 가는데, 그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리사랑이라고, 저도 선배한테 등반 기술을 배웠고 선배를 처음에 따라 히말라야에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후배를 데리고 가서 그 선배한테 받았던 그런 사랑을 주는 거죠.
0: 제가 왜 이 앞에 부분 이렇게 물어봤냐면은, 산을 혼자 오르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안에는 많은 사람이 도와줌이 있어야 되고 또 함께함도 있어야 되는데, 요새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젊은 친구들 보게 되면 함께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지금 대원들 중에 제일 어렸던 친구가 몇 살 정도 됩니까?
2: 그 당시에 20대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23살, 네. 3살, 4살.
1: 근데 그들한테 이 함께함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들이 이해를 할까요?
2: 아, 이것은 저희들이 등반을 하면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1: 아, 자기가 등반해보면?
2: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 또 때에 따른 내가 또 누군가를 또 끌어줘야 되고, 또 내가, 예, 누군가한테 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함께 있어야지만 이 산을 올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보통 이제 동네 산이라는 말 표현하기 그렇죠. 혼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산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예, 그거와 좀 다르다. 라는, 예, 예, 느낌에 좀 갖게 된다는 것. 사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같이 가신 최근에 올해 지난해 올해 두 번 걸쳐서 보호 청소년들과 함께 백두 대간을 종주하셨잖아요.
2: 네네.
1: 사실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2: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1: 갑자기 TMI를
2: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제가 잘하는 것은 이제 산에 다니는 건데, 과연 내가 14대로 완등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뭐 처음에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산행등하고 그랬는데 이 초급소년들, 이 친구들을 알게 돼서 해보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어른들은 무조건 해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1: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보호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년은 들어가지 않았던 친구들이고, 하지만 이들한테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무슨 처벌이 좀 있어야 되니까 보호하고 이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네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좀 만나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약간 사회가 날 버렸다. 예, 라는, 예, 느낌도 좀 있고, 또, 예, 외롭다도, 예, 있고, 예, 그것을 이제 어느 사람은 이제 그 우울이나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이제 폭력의, 예, 예, 성향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하고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단절?
2: 예, 예.
1: 또 있고, 그게 단절이 약간 지금 힘으로 나간 케이스여서, 예, 그들이한테 함께,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좀 쉽지 않은 건데, 지금 아까는 말씀드렸던 이제 히말라야를 올라가나 산을 올라갈 때 누군가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 전달한다는 거지 처음에, 네,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2: 네. 이 아이들하고 처음에 저희가 만나서 했을 때 바로 저희가 백두대간을 하지 않거든요.
1: 아. 네. 야, 만나서 야 가자 이게 아니고.
2: 예예. 예. 제가 처음에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한번 해줍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히말라야를 다녀왔고 백두대간이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은 지원을 해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하면 그 지원자를 데리고 하루짜리 산행을 한번 합니다.
1: 아.
2: 예. 산행이 이런 것이고 이만큼 힘이 든다. 아예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걸러져서 이제 1박 2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박 3일 하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을 내고 29박 30일로 산행을 하게 됩니다.
1: 작년하고 올해 몇 명 정도 갔을까요?
2: 작년에는 그 6호 처분 받은 아이들 6명만 했었고요. 올해는 6호 처분 받은 아이들 6명, 대안학교 학생 6명, 일반 중학교 학생 1명.
1: 해서 약간 구성원이 굉장히 다르면서 약간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제 느낌상 스펙타클하다는 느낌이, 왜냐면 이제 같은 부류하고 애들만, 네, 모인 거하고 또 다양한 부류가 모인, 네, 거는 사항이 조금 되게 다양하겠다라고 해서 좀 구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6호 처분 받은 애들 6명 갔을, 네네, 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2: 좀 약간 분위기 처음 침체됐는데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1: 그러니까 침체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2: 다들 이제 힘들고요. 이 친구들에게 백두대간을 제가 가서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냥 우리 소풍강갑다 또는 나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느니 그냥 그 밖에 공기를 하니까 되게 이상하긴 한데 밖에 공기를 쐬러 가지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뭐 조실 뭐 건너, 예, 뭐 힘들겠어. 예, 이런,
2: 예,
1: 생각.
2: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하루짜리 하고 2박 1박 2일짜리 하고 2박 3일짜리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가면은 그 봉사자들이 맛있는 걸 많이 해주거든요.
1: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 이게 낚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 낚임을 당한 이렇게.

0: 이거 먹는 것도 이렇게 마음껏 먹게 해주고 어. 지금 상장하는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특히 네, 삼겹살, 뭐 치킨 네, 같은 네, 건데 네. 마음껏 주거든요. 먹게, 먹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지 사회 밖에 사회 나가서 생활할 수 있지. 그러니까 덥석 오는 거죠. 근데 예. 이제 하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이제 점점 그 자기들끼리 대화도 좀 약간 줄어들고요. 아, 예.
1: 약간 신나서 날랄라 갔다가 예. 뭐야 현실 예. 하고 그리고
0: 그다음에 이제 또 이 강사들이 거의 1대1로 갑니다. 아. 아예 한 명하고 강사 한 명하고 그러니까. 아. 뭐 이렇게 대화를 그 저희들은 어른들은 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강사한테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냥 기다려 주는 거죠. 뭐 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1: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자기한테 못한다, 뭐했다라고 그 뭐 질문 아닌 질문 예. 훈계 아닌 훈계를 제일 많이 들었지. 예. 자기가 자기 얘기를 그 누군가한테 해본 적이나 아니면 자기 얘기를 귀 기울여주는 주변의 사람들을 네. 만난 적이 없으니까.
0: 네네네.
1: 아, 네.
0: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 같이 동조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아이들 저희 뭐 이러이러한 잘못으로 들어왔어요. 라고 하면, 야, 어른들이니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뭐 그 정도 하면 한번 혼나고 또는 뭐 이렇게 가서 학교에 가서 회차리 맞고, 뭐, 맞고 그냥 그러고 끝났는데 요즘은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이제 뭐 그런 얘기, 시대가 다름을 이야기해 주고, 아, 그래도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은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공감을 합니다.
1: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닉한 건, 그러니까 아이러닉이 아니라 맞는 건데, 그 자기한테 한 소리 하고 뭐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네. 보면 조금 은혜 벌써 좀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어렸을 때 약간 뭐랄까 비행이라는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네. 그렇게 지냈던 그 사람이 어른이 돼서 다시금 자기의 삶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또 다른 길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줄 수 있긴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네.
0: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그 한 시설에서 같이 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1: 서로가 알긴 하는데
0: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냥 분위기가 비슷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새로운 아이들이 두 명이 들어왔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중3이었어요. 그리고 그 6호초본 받은 아이들은 뭐 고1, 중3도 한 명 있었고 다 고등학생이에요. 형으로서 자기들이 이제 동생을
1: 이건 조금 다른 의미죠.
0: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좀 심하게 대한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형으로서 형처럼 행동을 해야겠다 그러는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1: 그들도 처음 만난 거죠. 이게 오래 간 친구들은.
0: 예, 그렇죠.
1: 그러면 어떤 분위기 어땠습니까?
0: 그럼 이제 좀 이렇게 이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1: 아, 지금 잠깐만요. 그럼 6호 처분 받은 애들이 작년에 있는 인원 애들과 예. 올해에 있는 애들은 똑같은 거?
0: 아니, 다른 애들.
1: 아, 달라요. 예. 새롭게 들어왔단 말 표현이 뭘까요, 그러면?
0: 항상 이 6호 처분 받은 애들은 작년에 했던 아이들은 저희가 1기라고 예, 하고요. 예. 올해는 또 새로운 아이들을 뽑아서 새로 하고 그렇습니다.
1: 아.
0: 올해는 2기.
1: 2기.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건 2기하고 1기하고 같이 뭘 하지는 않았고.
0: 네, 예. 근데 2기에서 2기는 6호 처분 받은 아이들 6명하고 일반 그 중학생 1명, 대안학교 1명.
1: 한 명. 아, 예. 그 새롭게 들어왔단 말 표현이 6명은 애당초 알고 있는 친구들이고 네. 이제 대안학교나 일반 애들은 한데 하필이면 얘네들보다 어려.
0: 네, 예.
1: 아, 그래서 보니까 약간 형으로서의 역할.
0: 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이러이러해서 잘못해서 들어온 거야 하고 야, 너 이제 그 새로운 아이들 중학생하고 대학교 아이들로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너 거기서 좀만 잘못하면 우리처럼 돼 이렇게 들어오게 돼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기서 하면 안 된다.
1: 여기서 정신 차려라.
0: 예. 네.
1: 아.
0: 형으로서 그런 게 내가 형이다 보니까 형처럼 막 제가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들한테. 그 지금 저희가 이 아이들하고 때 5월 했는데 하고 6월 9일 날 끝났는데 지금 올해 벌써 8월인데 통화해 보니까 지금 부모님들하고 같이 대화도 잘하고요. 잘 적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걸 백두대간 한 달 동안 하면서 이 형들하고 저런 오히려 나쁜 걸

0: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사실상 좀 걱정할 만 하잖아요. 대안학교 예, 예. 다니고, 그다음에 그 일반 학교 다니고 있는 애가, 예. 야, 그 보호 처분 받는 애들하고 예. 산에 간다 그러면, 예. 아, 쟤 가서 나쁜 거 배우는 거 아니야? 예, 예. 아유, 더 삐뚤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걱정이 드는데, 도리어 거기서, 야, 너 조심하게 살아야 돼. 어쩌면 그 말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보호 처분 받은 친구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있고 예, 예. 이것이 얼마나 지금 내가 뭔가 원치 않은 모습으로 네, 네. 가고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네. 있는 것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 도리어 뭐가 더 필요한지 예. 얘기를 하게 되고 뭔가 효과가 있긴 하네요.
1: 예, 예. 저희도 처음에는 아, 이거 괜찮을까 그랬는데 그 이제 저희들이 백두산 뛰면서 우리 강사들하고 신부님하고 같이 하는데 신부님은 아이들을 믿으시더라고요. 괜찮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잘 모르니까
0: 사실 요 부분은 조금 더 얘기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시선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네.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네. 최유리가 부릅니다. 방황하는 젊음.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은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이자 한국산악교류협회 이사장이신 산악인 김민곤 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같이 지내는 흔히 말해서 그 보호청소년에서 같이 지내는 분과 이제 어쩌다가 만난 그 이제 뭐 내가 뭐 대장이고 애들 끌고 가긴 하지만 분과의 그 시선의 차이를 아전에 말씀드렸는데 괜찮을 겁니다라고 얘기하신 분과 혹시나라고 걱정하는 것 사실 요즘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낙인 찍는 게 조금 심하다고 아니라 그냥 디폴트 가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 보니까 그 부분에 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건 어른들의 큰 잘못이고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은.
0: 그러니까 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변화가 없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맞아요. 보호하겠다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보호라는 거는 저렇게 좀 물들면 안 돼라고 보호하기 좋지만 사실 그 뭐 우리의 이말 표현을 그렇게 하면 감옥도이라는 것도 그 목적은 교화의 목적이고 예, 예.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소년원 안 보내고 교화 프로그램이 하나의 지금 같이 가진 게 백두대간도 교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교화를 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예. 그 교화를 시키려는 했던 그 존재를 나왔을 때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럴까 변화되고 싶지만 그 낙인 때문에 그냥 아이 그나니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도리어 네모는 네. 느낌이 드는데 같이 한 두 번 가지고 나서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1: 어른들이 이건 사회적 분위기하고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어른들이 좀 더 이 아이들에게 좀 눈높이를 맞춰줘서 그래 아직 어리니까 너네들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잘못이 아니라 실수라고 그냥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를 한 번만 하면 됐지 또 하면 안 된다.
0: 그렇게 알려줘야죠.
1: 예, 예.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분위기도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0: 저는 왜 약간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그 친구들이 약간 경계에 있는 약간 어떤 대안학교나 아니면 일반의 아이한테 너 좀만 더 우리처럼 돼 조심해라고 하는 거는 벌써 그 말을 하는 친구들은 벌써 자기가 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일에 지금 현대 사회적인 그 시선 어른들의 시선 말씀은 한번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아예 자포자기잖아요. 근데 자포자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 역시 확실히 다르다. 네네. 그들을 또 알고 있다. 네. 그 말 표현이 어떻게 되면 이 교화 프로그램의 핵심이 아닐까.
1: 네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한번 여쭤보신 게 교화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하필은 이 트래킹 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보다.
1: 예. 이게 그 실례로 이게 그 2000년도에 이미 이제 98년부터 그 프랑스의 세유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0: 아, 네.
1: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소년원에 갈 아이들을 데리고 법원에서 판사가 물어봅니다. 너 2000km를 걸래? 예,

0: 아니면 소년원 들어갈래. 2000km를 걸어오는 건 이제 모든 게 다 저희가 사면이 되거든요.
1: 아, 2000km를 걸으면?
0: 예,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아이가 그 2000km를 걷게 되면 그 프랑스 자료에 따르면 이 프랑스 같은 경우 이 아이들이 재범률이 80%라고 합니다. 네, 그걸 2000km를 걸었던 아이들은 재범률이 20%로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1: 네. 수치적으로 확실히 딱 차이가 나타나네요.
0: 네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프랑스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겠지만, 네. 사실 딱 얘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산티아고.
0: 예, 예, 예.
1: 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예. 물론 거기는 이제 목적 자체가 그 길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무심하게 걷는다고 해도, 그 걷는다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나한테 얘기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예. 느낌이 산티아고 길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화가 필요한 애들한테 2000km를 걸을래? 어디 갈래? 라고 했을 때, 그 선택을 했을 때, 무언가 깨달은 것이 네네. 있으니까.
0: 그쵸. 그 아이들이 이렇게 걸으면서 우리처럼 뭐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거나 전자기기를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국에서 걷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서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이 아이하고 강사 한 명하고 단둘이 걷게 해주거든요.
1: 아, 예. 어떻게 보게 되면 도망갈 길을 아예 막아버리거든요. 왜 그러면 자기 말 통하면 네. 딴 거를 할 수 있는데 네. 말이 안 통한다고 한다면 네. 그 안에서의 내가 더 빠져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네. 또 제 생각엔 그런 생각 들어요. 2000km 걸으면 야씨 좀만 더 걸면 씨 그만 끝날 거야 라는 생각이 하지만 그러면서 점점 좀 자기 자신도 변화되는 나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긴 합니다.
0: 네. 네.
1: 그러면 백두대간 이번에 가시면서 평지만 걷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0: 백두대간 산길입니다.
1: 그러니까.
0: 예, 계속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1: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볼 때는 짜증이 엄청 많이 났을 것 같은데.
0: 그죠. 강사들한테 그 막 거짓말쟁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1: 이게 우리 보통 이게 산에 올라갈 때 예, 예. 어떤 분이 산 가기 싫다고 해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내가 여러 번 당해봐서 아는데 내가 내려오는 사람한테 얼마만 가면 돼요? 아, 5분만 가면 돼요. 근데 그 다음 사람 만났는데 얼마나 가는데 5분 이놈의 5분은 각자의 느낌이 다르다고
0: 예, 예.
1: 짜증을 내는 것이 있는데 역시나 다른
0: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르막 딱 나와야 이제 오르막 없어 라고 하면 좀, 아 그래요? 그래갖고 오르막 나오잖아요. 야 이거 사람 얼마 안 되잖아. 이건 오르막도 아니야 라고 강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나중에는 안 믿어요.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합니다. 오르막 없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기할까요?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1: 아.
0: 예.
1: 불씨를 싸우려고 한 건 아닌데.
0: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만큼 체력이 올라오고, 아. 자기들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체력도 안 올라오고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 대화 자체도 안 합니다.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땅만 보고 그냥. 같거든요.
1: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안 믿어요. 뭐 또 나올 거예요. 그 말은 어느 순간에 재미를 느끼게 되면 나오는 예. 것 같긴 하네요.
0: 예,
1: 생각해 보니까
0: 예, 예.
1: 정말로 내가 뭐 어차피 기대가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뭔가 더 두잉하지 않는데 희망이 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또 재미로 또 칠 수도 있겠고
0: 예, 예.
1: 하여튼 그럴 수 있다는 생각. 그럼 총 며칠 정도 걷는 겁니까?
0: 저희가 29박 30일 걷습니다.
1: 아, 한 달이네요?
0: 예, 예.
1: 아.
0: 저희가, 4일이나 5일 걷고, 하루 쉬고, 4일이나 5일 걷고, 하루 쉬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쉬는 날은 또 뭐, 거기에 이제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고, 뭐, 이렇게 뭐, 테이핑 하는 거, 마사지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또 시간표를 넣어서 쉬는.
1: 아, 이제 걸었으니까, 네. 풀어줘야 되니까.
0: 네, 네.
1: 그러면 이렇게 각자 푸는 겁니까? 서로를 풀어줍니까?
0: 서로를 풀어주고요. 거기 강사가 와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1: 아.
0: 예. 네.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지 않았거든요.
1: 아, 아, 아.
0: 쉬는 날 이 아이들이 늦잠을 자고 뭐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아이들의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심심해요. 그 얘기를 합니다.
1: 그러니까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도
0: 네.
1: 뭔가 심심해. 네.
0: 만약에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을 할 건데.
1: 그렇지.
0: 할 것이 없잖아. 아무것도요.
1: 그렇지.
0: 음악을 들을 수도 없고.
1: 그렇다고 먼 산을 쳐다볼 수도 없고, 계속. 네. 그것도 뭐, 잠깐이지.
0: 네.
1: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될 것 같기도 한데.
0: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하루 시간을 따로 줍니다.

0: 아, 따로 하루 시간을?
1: 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쉬는 날 하루를 거의 이제 끝날 무렵에, 이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떨어뜨려 놓습니다. 서로 아. 대화가 안 되게끔. 아. 그 거리가. 잘 안 보여요. 아이들끼리 서로. 8명을. 그러면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다가 간식이라든가 물 뭐 그런 걸 다 줘야 하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뭐 누워있고 싶고 누워있고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단 거기에 내에서만 벗어나지 말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숙제를 줍니다. 네가 지내는 과거에 뭘 했었냐 한번 돌아보고 현재 내 모습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너가 뭘 하고 싶은지만 고민을 해봐라 라고 하거든요. 하고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대충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적어봐라 하거든요. 뭐 아침 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시간을 주거든요. 뭐 아이들이 자다가 일어나고 자다가 일어나고 나중에 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모습이 보면 바뀐 모습이 보입니다.
2: 사실 그 지금 질문 중에 네. 제가 볼 때는 되게 이게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든 건 맨 마지막에 앞으로 무엇을 할지 한번 생각해봐라.
1: 예, 예.
2: 여태까지 뭐 네가 뭘 잘못했고 뭐 했고 그거는 사실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부분에서 아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핑계가 돼 있지만 무엇을 할 건지 희망을 네 스스로한테 줄 수 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예. 누군가부터 내가 희망이 아니라 내 자체부터 희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냐라고 스스로만 찾아도 예. 지금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고 같긴 하거든요.
1: 네네.
2: 아, 그럼 확실히 그렇죠.
1: 아들 이제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또 뭐 우리 이제 이게 마지막 날 끝나고 엄마 아빠를 만날 것이다. 부모님을 만날 거면 너희들이 부모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아 생각을 해봐라라고 하거든요. 그,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적어놓고 마지막 날도.
2: 혹시 근데 물론 이해는 되지만. 혹시 거기서 돌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하는 친구들은 없을까요?
1: 돌발 행동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죠.
2: 네.
1: 이바람 같은 경우 한 친구가 중간에 밤 9시에 이탈을 했다가 다음날 아침 7시에 돌아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2: 아, 돌아오긴 했습니까?
1: 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신부님 말씀은 이런 경우 처음이래요.
2: 이런 경우라는 게?
1: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탈했다가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데
2: 이탈하면 그냥 거기로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지
1: 예, 예.
2: 돌아오진 않는다
1: 예,
2: 그게 예. 처음이라는 거죠
1: 예, 예.
2: 돌아오는 게 처음이라는
1: 예,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이탈을 하니까 신부님이 그날 저희가 새벽 3시에 알았거든요 근데 신부님이 기다려보십시오 돌아올 겁니다
2: 아니 신부님은 그게 처음이라고 해서선 뭘 기다려봅시다
1: 이 아이가 변했다는 걸
2: 아, 인지를 했으니까?
1: 예, 예.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 오고, 뭐 하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새벽에, 저희가 그때 덕유산에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덕유산에서 이탈을 했는데,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온 거예요.
2: 아이가?
1: 예.
2: 아하.
1: 고1인데.
2: 아하.
1: 예, 그랬다가, 집에 가서요. 자기 핸드폰 들고, 이제 다 등산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그 새벽에 이제 서울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막 왜 그러냐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울고불고 했을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신부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그럼 이 아이가 신부님한테 전화를 하게 하세요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신부님 전화를 드린 거죠.
2: 그러니까 그게 새벽에 일어난.
1: 예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2: 그래서
1: 그 아버님이 이 아이를 그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차에 태우고. 7시 전까지 6시 45분인가 그 덕유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2: 딱히 제가 보니까 택시비만 많이 들었고
1: 네.
2: 뭐 딱히 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1: 편의점에서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2: 아.
1: 네, 그다음에 담배 피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자기 친구 전화해가지고 잠깐 만나고 그런데 이제 이걸 하면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조마조마했대요. 하고 막 신부님 생각나고 강사들 얼굴에 막 자꾸 막 지나가고.
2: 그 며칠 정도 지났을 때?
1: 그게 한 열흘 정도 지났을 겁니다.
2: 아.
1: 네. 서서히 변화가 오는 거죠.
2: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1: 다시는 자기는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 같은 경우 좀 힘들면 막 중간에 막 꾀병 부려서 이렇게 안 가려고 하고 병원 가자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절대 꾀병도 부리지

0: 뺏어서 열심히 잘 걸었어.
1: 그러니까 되게 그 일탈이라고 해서 되게 뭔가 크게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약간 누가 볼 때는 소소하게 한 거고 아니, 애들끼리 싸우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왜냐면 사실 사람도 있잖아요. 극도로 피곤하면 민감해지잖아요.
0: 예, 예, 예. 아이들끼리 티격태격하면 신부님이 그걸 바로 알아서 처리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야 너희들 손 넘지 마 이렇게 경고를 줍니다.
1: 진짜 같이 사는 사람들은 네. 뭘 알긴 알아 봐요.
0: 예, 예. 야, 야, 역시 이래서 신부님을 하시는구나.
1: 꼭 그 뭘 할 때 신부님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0: 예, 예. 저희들이 그 할 때 신부님 그 두 분하고요. 살리쇼 그 정선센터에서 선생님 하신 분하고 세 분이 계속 같이 이런 산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분들 다행히 산도 좋아하시고 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아 이건 진짜 부모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1: 아. 같이 가신 분들이 전문 산악인들만 간 건 아니잖아요.
0: 예, 예.
1: 자원봉사 분들은 어떻게
0: 중간에 뭐 이렇게 뭐 하루 이틀을 오기도 하고요. 한 열흘 쉬고 오기도 하고 뭐 대학 산악부라든가 뭐 작가 네. 뭐 그런 친구들도 오고 막 그 이번에 뭐 대한산악연맹 뭐 부회장들 임원들도 오고 그다음에 뭐 의사도 오고 그렇게 같이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1: 네, 이거는 뭐 도움을 청한 건가 아니면 그들이 이제 기꺼이
0: 아 저희가 이런 걸 한다라고 하니까 그 좋은 프로그램이네 나가서 스스로 자원해서 오신 거죠.
1: 그러면 이제 그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 출소한 친구도 있잖아요.
0: 지금 네 지금 출소한 친구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한 애들 다. 출소를 했거든요.
1: 걔네들하고 뭐 연락이 되거나 걔네들 소식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죠?
0: 아, 그 친구들하고 저희들이 1년에 제가 그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하고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보자.
1: 하다. 아, 분기별로?
0: 예. 네,
1: 되게 자주 아닙니까? 네 번이면?
0: 네, 1년 네 번. 저는 이제 네 번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막 그 일정이 있으니까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한번 만났었고, 올 초에 한번 만났었고, 그 다음에, 그, 지난 6월 달에 한번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작년 8명 중에, 한 명만 다시 재범을 했고요. 나머지 7명은, 뭐, 어떤 애는 성인이 되어서 이제 군대 간다고, 간 아이들고, 지금은 다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고요. 한 명은 이제 또, 고3이어서, 수능, 그래서 수능 자기는 이제 수능 봐서 대학 간다고 하고 자기 대학을 어디를 갈 건지를 정확히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을 잘 하고 있더라고 아이들이.
1: 뭔가 아이들이 딱 보셔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0: 네, 저희도 느끼는데 그 신부님은 확실하게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봐주면 이 아이들이 그 지난 그 우리 백두산 때였던 걸 생각을 하고 다시 마음을 그 바로 잡는 그런 게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약간 지금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해병대 가서 네. 해병대 그 캠프 갔다 오고 나온 다음에 네. 그 제대하면 뭔가 자기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확 하거든요.
0: 예, 예.
1: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해요. 정신개조라는 개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약간 그런 느낌이 느껴지네요.
0: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캠프를 지난번에 1박 2일로 이제 하루 산행하고 거기서 자고 다음날 헤어졌는데 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오십니다. 이 아이들 때 부모 이렇게 막 뭐 하나 더 챙겨 먹이려고 아이들이니까 그분들이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분들한테 저희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왜?
0: 자기 스스로 자기를 너무 낮춘 것 같아요.
1: 아,
0: 그거 왜? 야 오늘은 너희들 위해서 우리가 다 모인 거야. 근데 왜 그래? 야, 막 이거 막 더 먹어라,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아이들이 약간 좀 너무 감동으로 먹은 거죠.
1: 한번 30일 출발하기 전과,
0: 네.
1: 그래서 백두대간 출발하기 전과, 백두를 갔다 와서 30일 후에 네. 애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네, 건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을 때 네. 아이들이 이제 변화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0: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백두대간이라는 그 산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내가 이런 산도 다녔는데 내가 뭘 못해?
1: 여봐 이거 해병대야.
0: 내가 뭘 못해?

0: 아, 그렇습니다. 아, 이제는 어느 산을 가도 무섭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 예, 맞아. 귀신 잡는 해병할 때 해병 나와서 내가 귀신도 잡았는데 무서울 게 뭐야라는 느낌과 지금 비슷한 느낌.
0: 저희가 산행할 때 한 번씩 저랑